0: 93.9 IFM.
1: 봄날 뻔네.
2: 아이고! 아이고!
3: 이거 봐. 아미 나라마 가서 발라이 노디가 사카바 몰보스. 망 립스틱, 말리고, 만옷 브러쉬. 아, 이날랑 마비아. 아이, 저 다시 몽 바나 하나 자이. 봄날 뻔네. 아!
4: 몰라, 너는 강아요, 니가 온 비나기.